0: 안녕하세요. 아래코 가다무노고로 from East Jenny Band Drama and you're listening to Yulong Radio. 다베르
1: 이니 무르이 가다는 라이 알푼다는 라이 이니 가다 무르이 가오말 무이코 팔팔타 무흐미크 디시파이 나파 카이파이 포쿨라이 아카이브 아카이 나파 가이기 열미티킷 방알 이니 가다 알푼다는 라이 알푼 코니칸